0: 뉴스사요.
1: 엑스펜스
0: 뉴스사요.
1: 마이 인베렌즈 엑스펜스 콤마스
0: 인베렌즈. 예! 예후! 여러분! 난 나도! 이 시간에 가오디 소스를 넣어 이런 식으로 넣어